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2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38분쯤 필리핀 앞바다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진원지에 가까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미디어는 당국의 정보를 인용해 민다나오 섬 남부 제너럴 산토스에서 국제공항과 대학뿐만 아니라 가게도 여러 채 피해를 입었으며 전기와 통신 등 인프라에도 영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피해 상황 확인과 대피소 준비 등을 지시했으며 군은 피해가 큰 지역에 부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과 잔해 더미 철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 다바오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따르면 섬 내에는 약 1,200명의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8일 이달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것으로 전해진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에 대해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 중이었던 시설과 특징이 일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달 4일자 북조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3일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작된 정례 이사회에서 김 총비서가 시찰한 생산 공장의 내부 구조와 배치가 지금까지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이 확인된 새로운 핵 관련 시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에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물질 생산 능력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조선의 핵개발 계속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감시를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하며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목받아온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8일 북조선에 도착해 김정은 총비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은 2019년 이래의 일로 환영식 이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은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적 왕래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 총비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적 사업으로 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만찬회에서 시 주석이 고위급 교류와 실무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으며 김 총비서는 서로 관심 있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널리 의견을 나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에서는 북조선이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반도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받아왔습니다. 다만 8일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는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육상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을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 도리시마에 처음으로 전개하기 위해 방위성은 8일 발사기 등을 지바시 항구에서 페리로 운반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쯤 지바시 주오구의 지바항에서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발사기와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중형 무인정찰기가 방위성이 계약한 민간 페리에 적재됐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도쿄 오가사와라 무라의 미나미 도리시마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방위성은 미나미 도리시마에 사정거리가 백수십 킬로미터인 12식 지대함 미사일 등의 사격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이후 사격 훈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에 발사기 등을 실제로 전개해 현지에서도 평소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등 사격장 정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측 방위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제 강화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나미 도리시마는 혼슈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일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낙도로 해상자위대 대원과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0: 해상자위대는 7일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이 공동훈련은 중단됐으며 이번에 약 9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7일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주변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훈련이 실시됐으며 해상자위대에서 이지스함과 초계 헬기가, 한국 해군에서는 상륙함이 참가했습니다. 이 공동훈련은 19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이번은 2017년 12월 1일에 약 9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자위대와 한국군에 관해서는 지난 1월 항공자위대가 한국공군 특수비행팀의 기체에 대해 나하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서 식수와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기 위한 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계에 대해 영토와 과거사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동훈련 등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수나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는 군수지원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역사 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 시점에서 체결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1단계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해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0: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1: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0: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 사르가 탁상 온천에 入ってます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3: 사르노 온천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사르노 온천
0: 은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4: 사르
0: 원숭이하고
4: 온센
0: 온천 사이에 노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4: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오네가이시마스는
0: 부탁합니다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4: 마데를
0: 붙이고
4: 오네가이시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네가이시마스. 사르노 온센 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どちらまでですか?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ちらまでですか?
1: 어디까지예요?
4: どちらまで의
0: どちら는 의문사인데
4: どこ
0: 어디의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1: 공항까지부탁합니다。
4: 空港
0: 는공항이라는뜻인데空港의우와오는길게발음합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空港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그럼행선지를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도쿄스카이트리에가려고택시를탔다고가정해보세요도쿄스카이트리는
4: 도쿄스카이트리도쿄스카이트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도쿄스카이트리までお願いします
1: 택시기사에게메모와지도를보이면서가달라고하는경우도있죠
0: 그럼지도를보이면서이호텔까지부탁합니다라고말해볼까요이호텔은
4: 고노호텔고노호텔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고노호텔마데오네가이시마스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에나온
4: 오네가이시마스
0: 라는표현의편리한사용법을소개해드리죠
4: 오네가이시마스
0: 의앞에명사를붙이면부탁을할때사용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호텔에서체크아웃을하고싶을때는
4: 체크아웃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합니다음식점이나카페에서커피를주문하려면커피는
4: 코히
0: 니까
4: 코히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합니다계산해달라고할때는계산
4: 오카이케
0: 를써서
4: 오카이케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하면됩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체크아웃오네가이시마스코히오네가이시마스오카이케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1: 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택시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의택시는거리에따라요금이정해져서미터기에표시되기때문에기사에게물어볼필요가없습니다
1: 네아주편리하죠택시는어디서탈수있나요
0: 공항이나역호텔관광명소에는대부분택시승강장이있습니다그리고도시에서는빈차가많이달리고있어서손을들어서세울수도있죠택시뒷문은자동문으로기사가열고닫으니까승객자신이열고닫지않도록주의하셔야해요
1: 빈차인지는어떻게구별하죠
0: 빈차일경우대시보드위에한자두글자로
4: 그샤
0: 빈차라고표시되어있습니다
1: 네미리사진같은걸보고한자를알아두면좋겠네요전화로부를수도있나요
0: 네영어나다른언어로된예약앱도있습니다택시대수가적은지방에서는예약을해놓는게안심이되겠죠
1: 네택시는편리하기는하지만대도시에서는차가밀려서예상보다시간이많이걸리기도하죠
0: 그렇죠차가밀려서오래택시에타고있으면그만큼요금이불어나니까주의하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2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38분쯤 필리핀 앞바다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진원지에 가까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미디어는 당국의 정보를 인용해 민다나오 섬 남부 제너럴 산토스에서 국제공항과 대학뿐만 아니라 가게도 여러 채 피해를 입었으며 전기와 통신 등 인프라에도 영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피해 상황 확인과 대피소 준비 등을 지시했으며 군은 피해가 큰 지역에 부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과 잔해 더미 철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 다바오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따르면 섬 내에는 약 1,200명의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8일 이달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것으로 전해진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에 대해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 중이었던 시설과 특징이 일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달 4일자 북조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3일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작된 정례 이사회에서 김 총비서가 시찰한 생산 공장의 내부 구조와 배치가 지금까지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이 확인된 새로운 핵 관련 시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에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물질 생산 능력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조선의 핵개발 계속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감시를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하며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목받아온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8일 북조선에 도착해 김정은 총비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은 2019년 이래의 일로 환영식 이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은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적 왕래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 총비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적 사업으로 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만찬회에서 시 주석이 고위급 교류와 실무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으며 김 총비서는 서로 관심 있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널리 의견을 나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에서는 북조선이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반도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받아왔습니다. 다만 8일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는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육상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을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 도리시마에 처음으로 전개하기 위해 방위성은 8일 발사기 등을 치바시 항구에서 페리로 운반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쯤 치바시 주오구의 지바항에서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발사기와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중형 무인정찰기가 방위성이 계약한 민간 페리에 적재됐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도쿄 오가사와라 무라의 미나미 도리시마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방위성은 미나미 도리시마에 사정거리가 백수십 킬로미터인 12식 지대함 미사일 등의 사격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이후 사격 훈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에 발사기 등을 실제로 전개해 현지에서도 평소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등 사격장 정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측 방위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제 강화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나미 도리시마는 혼슈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일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낙도로 해상자위대 대원과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0: 해상자위대는 7일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이 공동훈련은 중단됐으며 이번에 약 9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7일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주변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훈련이 실시됐으며 해상자위대에서 이지스함과 초계 헬기가, 한국 해군에서는 상륙함이 참가했습니다. 이 공동훈련은 19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이번은 2017년 12월 1일에 약 9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자위대와 한국군에 관해서는 지난 1월 항공자위대가 한국공군 특수비행팀의 기체에 대해 나하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서 식수와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기 위한 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계에 대해 영토와 과거사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동훈련 등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수나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는 군수지원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역사 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 시점에서 체결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1단계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해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0: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1: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0: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 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猿の温泉
0: 은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4: 猿
0: 원숭이하고
4: 온생
0: 온천 사이에 노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4: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오네가이시마스는
0: 부탁합니다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4: 마데를
0: 붙이고
4: 오네가이시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네가이시마스. 사루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どちらまでですか?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ちらまでですか?
1: 어디까지예요?
4: どちらまで의
0: どちら는 의문사인데
4: どこ
0: 어디의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1: 공항까지부탁합니다
4: 空港
0: 는공항이라는뜻인데空港의우와오는길게발음합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空港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그럼행선지를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도쿄스카이트리에가려고택시를탔다고가정해보세요도쿄스카이트리는
4: 도쿄스카이트리도쿄스카이트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도쿄스카이트리마데오네가이시마스
1: 택시기사에게메모와지도를보이면서가달라고하는경우도있지요
0: 그럼지도를보이면서이호텔까지부탁합니다라고말해볼까요이호텔은
4: 고노호텔고노호텔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고노호텔마데오네가이시마스
0: 관련어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2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38분쯤 필리핀 앞바다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진원지에 가까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미디어는 당국의 정보를 인용해 민다나오 섬 남부 제너럴 산토스에서 국제공항과 대학뿐만 아니라 가게도 여러 채 피해를 입었으며 전기와 통신 등 인프라에도 영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피해 상황 확인과 대피소 준비 등을 지시했으며 군은 피해가 큰 지역에 부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과 잔해 더미 철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 다바오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따르면 섬 내에는 약 1,200명의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8일 이달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것으로 전해진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에 대해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 중이었던 시설과 특징이 일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달 4일자 북조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3일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작된 정례 이사회에서 김 총비서가 시찰한 생산 공장의 내부 구조와 배치가 지금까지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이 확인된 새로운 핵 관련 시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에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물질 생산 능력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조선의 핵개발 계속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감시를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하며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목받아온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8일 북조선에 도착해 김정은 총비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은 2019년 이래의 일로 환영식 이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은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적 왕래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 총비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0: 본격적 사업으로 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만찬회에서 시 주석이 고위급 교류와 실무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으며, 김 총비서는 서로 관심 있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널리 의견을 나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에서는 북조선이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반도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받아왔습니다. 다만 8일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는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육상 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을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 도리시마에 처음으로 전개하기 위해 방위성은 8일 발사기 등을 지바시 항구에서 페리로 운반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쯤 지바시 주오구의 지바항에서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육상 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발사기와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중형 무인 정찰기가 방위성이 계약한 민간 페리에 적재됐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도쿄 오가사와라 무라의 미나미 도리시마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방위성은 미나미 도리시마에 사정거리가 백수십 킬로미터인 12식 지대함 미사일 등의 사격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이후 사격 훈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에 발사기 등을 실제로 전개해 현지에서도 평소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등 사격장 정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측 방위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제 강화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나미 도리시마는 혼슈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일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낙도로 해상 자위대 대원과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0: 해상자위대는 7일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이 공동훈련은 중단됐으며 이번에 약 9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7일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주변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훈련이 실시됐으며 해상자위대에서 이지스함과 초계 헬기가 한국 해군에서는 상륙함이 참가했습니다. 이 공동훈련은 19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이번은 2017년 12월 이래 약 9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자위대와 한국군에 관해서는 지난 1월 항공자위대가 한국공군 특수비행팀의 기체에 대해 나하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서 식수와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기 위한 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계에 대해 영토와 과거사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다른 걸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해 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동훈련 등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수나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는 군수지원 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역사 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 시점에서 체결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1단계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해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0: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1: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0: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 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猿の温泉
0: 은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4: 사르
0: 원숭이하고
4: 온센
0: 온천 사이에 노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4: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오네가이시마스는
0: 부탁합니다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4: 마데를
0: 붙이고
4: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네가이시마스. 사루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どちらまでですか?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ちらまでですか?
1: 어디까지예요?
4: どちらまで의
0: どちら는 의문사인데
4: どこ
0: 어디의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1: 공항까지부탁합니다。
4: 空港
0: 는공항이라는뜻인데空港의우와오는길게발음합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그럼행선지를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도쿄스카이트리에가려고택시를탔다고가정해보세요도쿄스카이트리는
4: 도쿄스카이트리도쿄스카이트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도쿄스카이트리마데오네가이시마스
1: 택시기사에게메모와지도를보이면서가달라고하는경우도있지요
0: 그럼지도를보이면서이호텔까지부탁합니다라고말해볼까요이호텔은
4: このホテル、このホテル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このホテルまでお願いします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에나온
4: お願いします
0: 라는표현의편리한사용법을소개해드리죠
4: お願いします
0: 의앞에명사를붙이면부탁을할때사용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호텔에서체크아웃을하고싶을때는
4: 체크아웃お願いします
0: 라고합니다음식점이나카페에서커피를주문하려면커피는
4: コーヒ
0: ー니까
4: 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
0: 라고합니다계산해달라고할때는계산
4: お会計
0: 를써서
4: お会計お願いします
0: 라고하면됩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チェックアウトお願いします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お会計お願いします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7: ハルさんの知恵袋。
1: ハル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택시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의택시는거리에따라요금이정해져서미터기에표시되기때문에기사에게물어볼필요가없습니다
1: 네아주편리하죠택시는어디서탈수있나요
0: 공항이나역호텔관광명소에는대부분택시승강장이있습니다그리고도시에서는빈차가많이달리고있어서손을들어서세울수도있죠택시뒷문은자동문으로기사가열고닫으니까승객자신이열고닫지않도록주의하셔야해요
1: 빈차인지는어떻게구별하죠
0: 빈차일경우대시보드위에한자두글자로
4: 그샤
0: 빈차라고표시되어있습니다
1: 네미리사진같은걸보고한자를알아두면좋겠네요전화로부를수도있나요
0: 네영어나다른언어로된예약앱도있습니다택시대수가적은지방에서는예약을해놓는게안심이되겠죠
1: 네택시는편리하기는하지만대도시에서는차가밀려서예상보다시간이많이걸리기도하죠
0: 그렇죠차가밀려서오래택시에타고있으면그만큼요금이불어나니까주의하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000

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2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38분쯤 필리핀 앞바다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진원지에 가까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미디어는 당국의 정보를 인용해 민다나오 섬 남부 제너럴 산토스에서 국제공항과 대학뿐만 아니라 가게도 여러 채 피해를 입었으며 전기와 통신 등 인프라에도 영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피해 상황 확인과 대피소 준비 등을 지시했으며 군은 피해가 큰 지역에 부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과 잔해 더미 철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 다바오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따르면 섬 내에는 약 1,200명의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8일 이달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것으로 전해진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에 대해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 중이었던 시설과 특징이 일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달 4일자 북조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3일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작된 정례 이사회에서 김 총비서가 시찰한 생산 공장의 내부 구조와 배치가 지금까지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이 확인된 새로운 핵 관련 시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에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물질 생산 능력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조선의 핵개발 계속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감시를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하며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목받아온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8일 북조선에 도착해 김정은 총비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은 2019년 이래의 일로 환영식 이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은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적 왕래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 총비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적 사업으로 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만찬회에서 시 주석이 고위급 교류와 실무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으며 김 총비서는 서로 관심 있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널리 의견을 나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에서는 북조선이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반도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받아왔습니다. 다만 8일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는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육상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을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 도리시마에 처음으로 전개하기 위해 방위성은 8일 발사기 등을 지바시 항구에서 페리로 운반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쯤 지바시 주오구의 지바항에서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발사기와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중형 무인정찰기가 방위성이 계약한 민간 페리에 적재됐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도쿄 오가사와라 무라의 미나미 도리시마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방위성은 미나미 도리시마에 사정거리가 백수십 킬로미터인 12식 지대함 미사일 등의 사격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이후 사격 훈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에 발사기 등을 실제로 전개해 현지에서도 평소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등 사격장 정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측 방위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제 강화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나미 도리시마는 혼슈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일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낙도로 해상자위대 대원과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0: 해상자위대는 7일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이 공동훈련은 중단됐으며 이번에 약 9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7일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주변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훈련이 실시됐으며 해상자위대에서 이지스함과 초계 헬기가, 한국 해군에서는 상륙함이 참가했습니다. 이 공동훈련은 19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이번은 2017년 12월 1일에 약 9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자위대와 한국군에 관해서는 지난 1월 항공자위대가 한국공군 특수비행팀의 기체에 대해 나하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서 식수와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기 위한 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계에 대해 영토와 과거사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동훈련 등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수나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는 군수지원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역사 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 시점에서 체결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1단계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해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0: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코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1: 어디까지요?
0: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1: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0: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1: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1: 여기는 처음이에요?
0: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1: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1: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0: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1: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1: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0: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1: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1: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猿の温泉은
1: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4: 猿
1: 원숭이하고
4: 온천
1: 온천 사이에 no 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4: 마데
1: 는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오네가이시마스
1: 는 부탁합니다 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4: 마데
1: 를 붙이고
4: 오네가이시마스
1: 라고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네가이시마스. 사루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1: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どちらまでですか?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1: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ちらまでですか?
0: 어디까지예요?
4: どちらまで?
1: 에
4: どちら?
1: 는 의문사인데
4: どこ?
1: 어디? 에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공항까지 부탁합니다.
4: 空港
1: 는 공항이라는 뜻인데 구고의 우와 오는 길게 발음합니다.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구고 구고마데 오네가이시마스.
1: 그럼 행선지를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도쿄 스카이트리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고 가정해보세요. 도쿄 스카이트리는
4: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 스카이트리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도쿄 스카이트리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택시기사에게 메모와 지도를 보이면서 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1: 그럼 지도를 보이면서 이 호텔까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이 호텔은
4: この호텔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このホテルまでお願いします。
1: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4: お願いします라는
1: 표현의 편리한 사용법을 소개해드리죠.
4: お願いします의
1: 앞에 명사를 붙이면 부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는
4: チェックアウトお願いします라고
1: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면 커피는
4: コーヒー니까 코히 오네가이시마스
1: 라고 합니다. 계산해 달라고 할 때는 계산
4: 오카이케를
1: 써서
4: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1: 라고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코히 오네가이시마스.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도치라마데?
3: 사르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2: 하이, 와카리마시다. 고치라와 하지메테 데스까?
3: 하이, 하지메테 데스. 사르노 샤신오 토리니 이키마스.
2: 소 데스까. 쿄와 사무이카라. 사르가 탁산 온센이 하이테마스요.
6: 하루상의 지혜부끄러.
0: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택시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일본의 택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져서 미터기에 표시되기 때문에 기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0: 네, 아주 편리하죠? 택시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1: 공항이나 역, 호텔, 관광 명소에는 대부분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빈 차가 많이 달리고 있어서 손을 들어서 세울 수도 있죠. 택시 뒷문은 자동문으로 기사가 열고 닫으니까 승객 자신이 열고 닫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0: 빈 차인지는 어떻게 구별하죠?
1: 빈 차일 경우 대시보드 위에 한자 두 글자로
4: 그샤
1: 빈차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0: 네, 미리 사진 같은 걸 보고 한자를 알아두면 좋겠네요. 전화로 부를 수도 있나요?
1: 네,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예약 앱도 있습니다. 택시 대수가 적은 지방에서는 예약을 해놓는 게 안심이 되겠죠?
0: 네, 택시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차가 밀려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1: 그렇죠. 차가 밀려서 오래 택시에 타고 있으면 그만큼 요금이 불어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40分、22:20、11660千赫，23:00、9560千赫，0:30、11915千赫。最新新闻以及更多详细内容，请查看以下网址：nhk.jp/Chinese。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000

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2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38분쯤 필리핀 앞바다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진원지에 가까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미디어는 당국의 정보를 인용해 민다나오 섬 남부 제너럴 산토스에서 국제공항과 대학뿐만 아니라 가게도 여러 채 피해를 입었으며 전기와 통신 등 인프라에도 영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피해 상황 확인과 대피소 준비 등을 지시했으며 군은 피해가 큰 지역에 부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과 잔해 더미 철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 다바오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따르면 섬 내에는 약 1,200명의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8일 이달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것으로 전해진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에 대해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 중이었던 시설과 특징이 일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달 4일자 북조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3일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작된 정례 이사회에서 김 총비서가 시찰한 생산 공장의 내부 구조와 배치가 지금까지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이 확인된 새로운 핵 관련 시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에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물질 생산 능력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조선의 핵개발 계속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감시를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하며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목받아온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8일 북조선에 도착해 김정은 총비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은 2019년 이래의 일로 환영식 이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은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적 왕래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 총비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적 사업으로 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만찬회에서 시 주석이 고위급 교류와 실무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으며 김 총비서는 서로 관심 있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널리 의견을 나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에서는 북조선이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반도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받아왔습니다. 다만 8일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는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육상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을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 도리시마에 처음으로 전개하기 위해 방위성은 8일 발사기 등을 지바시 항구에서 페리로 운반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쯤 지바시 주오구의 지바항에서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발사기와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중형 무인정찰기가 방위성이 계약한 민간 페리에 적재됐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도쿄 오가사와라 무라의 미나미 도리시마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방위성은 미나미 도리시마에 사정거리가 백수십 킬로미터인 12식 지대함 미사일 등의 사격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이후 사격훈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에 발사기 등을 실제로 전개해 현지에서도 평소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등 사격장 정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측 방위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제 강화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나미 도리시마는 혼슈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일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낙도로 해상자위대 대원과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0: 해상자위대는 7일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이 공동훈련은 중단됐으며 이번에 약 9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7일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주변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훈련이 실시됐으며 해상자위대에서 이지스함과 초계 헬기가 한국 해군에서는 상륙함이 참가했습니다. 이 공동훈련은 19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이번은 2017년 12월 1일에 약 9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자위대와 한국군에 관해서는 지난 1월 항공자위대가 한국공군 특수비행팀의 기체에 대해 나하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서 식수와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기 위한 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계에 대해 영토와 과거사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동훈련 등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수나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는 군수지원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역사 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 시점에서 체결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1단계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해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1: 오네가이시마스
0: 라는 표현의 편리한 사용법을 소개해드리죠.
1: 오네가이시마스
0: 에 앞에 명사를 붙이면 부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는
1: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면 커피는
1: 코히니까 코히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합니다. 계산해 달라고 할 때는 계산
1: 오카이케를
0: 써서
1: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코히 오네가이시마스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どちらまで?
4: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3: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4: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3: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 猿が 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5: 하루상의 지혜 袋.
2: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택시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의 택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져서 미터기에 표시되기 때문에 기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2: 네, 아주 편리하죠? 네, 택시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0: 공항이나 역, 호텔, 관광 명소에는 대부분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빈차가 많이 달리고 있어서 손을 들어서 세울 수도 있죠. 택시 뒷문은 자동문으로 기사가 열고 닫으니까 승객 자신이 열고 닫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2: 빈차인지는 어떻게 구별하죠?
0: 빈차일 경우 대시보드 위에 한자 두 글자로
1: 그샤
0: 빈차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 네, 미리 사진 같은 걸 보고 한자를 알아두면 좋겠네요. 전화로 부를 수도 있나요?
0: 네,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예약 앱도 있습니다. 택시 대수가 적은 지방에서는 예약을 해놓는 게 안심이 되겠죠?
2: 네, 택시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차가 밀려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0: 그렇죠. 차가 밀려서 오래 택시에 타고 있으면 그만큼 요금이 불어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这里是 NHK 日本国际传媒华语广播。本次华语新闻使用 AI 播音。
1: 现在开始播送日本时间6月9日下午3点10分的新闻。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2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38분쯤 필리핀 앞바다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진원지에 가까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미디어는 당국의 정보를 인용해 민다나오 섬 남부 제너럴 산토스에서 국제공항과 대학뿐만 아니라 가게도 여러 채 피해를 입었으며 전기와 통신 등 인프라에도 영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피해 상황 확인과 대피소 준비 등을 지시했으며 군은 피해가 큰 지역에 부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과 잔해 더미 철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 다바오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따르면 섬 내에는 약 1,200명의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8일 이달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것으로 전해진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에 대해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 중이었던 시설과 특징이 일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달 4일자 북조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3일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작된 정례 이사회에서 김 총비서가 시찰한 생산 공장의 내부 구조와 배치가 지금까지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이 확인된 새로운 핵 관련 시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에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물질 생산 능력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조선의 핵개발 계속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감시를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하며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목받아온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8일 북조선에 도착해 김정은 총비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은 2019년 이래의 일로 환영식 이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은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적 왕래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 총비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적 사업으로 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만찬회에서 시 주석이 고위급 교류와 실무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으며 김 총비서는 서로 관심 있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널리 의견을 나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에서는 북조선이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반도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받아왔습니다. 다만 8일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는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육상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을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 도리시마에 처음으로 전개하기 위해 방위성은 8일 발사기 등을 지바시 항구에서 페리로 운반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쯤 지바시 주오구의 지바항에서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발사기와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중형 무인정찰기가 방위성이 계약한 민간 페리에 적재됐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도쿄 오가사와라 무라의 미나미 도리시마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방위성은 미나미 도리시마에 사정거리가 백수십 킬로미터인 12식 지대함 미사일 등의 사격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이후 사격 훈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에 발사기 등을 실제로 전개해 현지에서도 평소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등 사격장 정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측 방위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제 강화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나미 도리시마는 혼슈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일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낙도로 해상자위대 대원과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0: 해상자위대는 7일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이 공동훈련은 중단됐으며 이번에 약 9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7일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주변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훈련이 실시됐으며 해상자위대에서 이지스함과 초계 헬기가, 한국 해군에서는 상륙함이 참가했습니다. 이 공동훈련은 19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이번은 2017년 12월 1일에 약 9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자위대와 한국군에 관해서는 지난 1월 항공자위대가 한국공군 특수비행팀의 기체에 대해 나하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서 식수와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기 위한 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계에 대해 영토와 과거사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동훈련 등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수나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는 군수지원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역사 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 시점에서 체결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1단계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해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0: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1: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0: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猿の温泉은
0: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4: 猿
0: 원숭이하고
4: 온천
0: 온천 사이에 노 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4: 마데
0: 는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오네가이시마스
0: 는 부탁합니다 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4: 마데
0: 를 붙이고
4: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네가이시마스. 사루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どちらまでですか?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ちらまでですか?
1: 어디까지예요?
4: どちらまで?
0: 에
4: どちら?
0: 는 의문사인데
4: どこ?
0: 어디? 에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5: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1: 공항까지부탁합니다。
0: 空港는공항이라는뜻인데空港의우와오는길게발음합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空港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그럼행선지를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도쿄스카이트리에가려고택시를탔다고가정해보세요도쿄스카이트리는
4: 도쿄스카이트리도쿄스카이트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도쿄스카이트리마데오네가이시마스
1: 택시기사에게메모와지도를보이면서가달라고하는경우도있지요
0: 그럼지도를보이면서이호텔까지부탁합니다라고말해볼까요이호텔은
4: このホテル、このホテル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このホテルまでお願いします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에나온
4: お願いします
0: 라는표현의편리한사용법을소개해드리죠
4: お願いします
0: 의앞에명사를붙이면부탁을할때사용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호텔에서체크아웃을하고싶을때는
4: 체크아웃お願いします
0: 라고합니다음식점이나카페에서커피를주문하려면커피는
4: コーヒ
0: ー니까
4: 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
0: 라고합니다계산해달라고할때는계산
4: お会計
0: 를써서
4: お会計お願いします
0: 라고하면됩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チェックアウトお願いします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お会計お願いします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6: ハルさんの知恵袋。
1: ハル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택시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의택시는거리에따라요금이정해져서미터기에표시되기때문에기사에게물어볼필요가없습니다
1: 네아주편리하죠택시는어디서탈수있나요
0: 공항이나역호텔관광명소에는대부분택시승강장이있습니다그리고도시에서는빈차가많이달리고있어서손을들어서세울수도있죠택시뒷문은자동문으로기사가열고닫으니까승객자신이열고닫지않도록주의하셔야해요
1: 빈차인지는어떻게구별하죠
0: 빈차일경우대시보드위에한자두글자로
4: 空車
0: 빈차라고표시되어있습니다
1: 네미리사진같은걸보고한자를알아두면좋겠네요전화로부를수도있나요
0: 네영어나다른언어로된예약앱도있습니다택시대수가적은지방에서는예약을해놓는게안심이되겠죠
1: 네택시는편리하기는하지만대도시에서는차가밀려서예상보다시간이많이걸리기도하죠
0: 그렇죠차가밀려서오래택시에타고있으면그만큼요금이불어나니까주의하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2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38분쯤 필리핀 앞바다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진원지에 가까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미디어는 당국의 정보를 인용해 민다나오 섬 남부 제너럴 산토스에서 국제공항과 대학뿐만 아니라 가게도 여러 채 피해를 입었으며 전기와 통신 등 인프라에도 영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피해 상황 확인과 대피소 준비 등을 지시했으며 군은 피해가 큰 지역에 부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과 잔해 더미 철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 다바오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따르면 섬 내에는 약 1,200명의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8일 이달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것으로 전해진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에 대해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 중이었던 시설과 특징이 일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달 4일자 북조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3일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작된 정례 이사회에서 김 총비서가 시찰한 생산 공장의 내부 구조와 배치가 지금까지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이 확인된 새로운 핵 관련 시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에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물질 생산 능력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조선의 핵개발 계속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감시를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하며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목받아온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8일 북조선에 도착해 김정은 총비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은 2019년 이래의 일로 환영식 이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은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적 왕래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 총비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적 사업으로 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만찬회에서 시 주석이 고위급 교류와 실무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으며 김 총비서는 서로 관심 있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널리 의견을 나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에서는 북조선이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반도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받아왔습니다. 다만 8일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는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육상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을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 도리시마에 처음으로 전개하기 위해 방위성은 8일 발사기 등을 지바시 항구에서 페리로 운반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쯤 지바시 주오구의 지바항에서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발사기와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중형 무인정찰기가 방위성이 계약한 민간 페리에 적재됐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도쿄 오가사와라 무라의 미나미 도리시마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방위성은 미나미 토리시마에 사정거리가 백수십 킬로미터인 12식 지대함 미사일 등의 사격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이후 사격훈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에 발사기 등을 실제로 전개해 현지에서도 평소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등 사격장 정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측 방위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제 강화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나미 토리시마는 혼슈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일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낙도로 해상자위대 대원과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0: 해상자위대는 7일 나가사키 현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이 공동훈련은 중단됐으며 이번에 약 9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7일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주변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훈련이 실시됐으며 해상자위대에서 이지스함과 초계 헬기가, 한국 해군에서는 상륙함이 참가했습니다. 이 공동훈련은 19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이번은 2017년 12월 1일에 약 9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자위대와 한국군에 관해서는 지난 1월 항공자위대가 한국공군 특수비행팀의 기체에 대해 나하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서 식수와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기 위한 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계에 대해 영토와 과거사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동훈련 등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수나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는 군수지원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역사 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 시점에서 체결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1단계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해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치라마데?
3: 사르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2: 하이, 와카리마시타.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하이, 와카리마시타.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하이, 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0: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1: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 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0: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하이, 와카리마시타.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하이, 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 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猿の温泉은
0: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4: 猿
0: 원숭이하고
4: 온센
0: 온천 사이에 노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4: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오네가이시마스는
0: 부탁합니다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4: 마데를
0: 붙이고
4: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네가이시마스. 사루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どちらまでですか?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ちらまでですか?
1: 어디까지예요?
4: どちらまで의
0: どちら는 의문사인데
4: どこ
0: 어디의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1: 공항까지부탁합니다。
4: 空港
0: 는공항이라는뜻인데空港의우와오는길게발음합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空港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그럼행선지를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도쿄스카이트리에가려고택시를탔다고가정해보세요도쿄스카이트리는
4: 도쿄스카이트리도쿄스카이트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도쿄스카이트리마데오네가이시마스
1: 택시기사에게메모와지도를보이면서가달라고하는경우도있지요
0: 그럼지도를보이면서이호텔까지부탁합니다라고말해볼까요이호텔은
4: このホテル、このホテル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このホテルまでお願いします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에나온
4: お願いします
0: 라는표현의편리한사용법을소개해드리죠
4: お願いします
0: 의앞에명사를붙이면부탁을할때사용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호텔에서체크아웃을하고싶을때는
4: 체크아웃お願いします
0: 라고합니다음식점이나카페에서커피를주문하려면커피는
4: コーヒ
0: ー니까
4: 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
0: 라고합니다。계산해달라고할때는계산
4: お会計
0: 를써서
4: お会計お願いします。
0: 라고하면됩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チェックアウトお願いします。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お会計お願いします。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7: ハルさんの知恵袋。
1: ハルさんの知恵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택시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의택시는거리에따라요금이정해져서미터기에표시되기때문에기사에게물어볼필요가없습니다
1: 네아주편리하죠택시는어디서탈수있나요
0: 공항이나역호텔관광명소에는대부분택시승강장이있습니다그리고도시에서는빈차가많이달리고있어서손을들어서세울수도있죠택시뒷문은자동문으로기사가열고닫으니까승객자신이열고닫지않도록주의하셔야해요
1: 빈차인지는어떻게구별하죠
0: 빈차일경우대시보드위에한자두글자로
4: 그샤
0: 빈차라고표시되어있습니다
1: 네미리사진같은걸보고한자를알아두면좋겠네요전화로부를수도있나요
0: 네영어나다른언어로된예약앱도있습니다택시대수가적은지방에서는예약을해놓는게안심이되겠죠
1: 네택시는편리하기는하지만대도시에서는차가밀려서예상보다시간이많이걸리기도하죠
0: 그렇죠차가밀려서오래택시에타고있으면그만큼요금이불어나니까주의하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0: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1: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0: 해요.
1: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0: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3: 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4: 사르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르노 온센은
0: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5: 사르
0: 원숭이하고
5: 온센
0: 온천 사이에 노 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5: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5: 오네가이시마스는
0: 부탁합니다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5: 마데를
0: 붙이고
5: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네가이시마스. 사르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ちらまでですか?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ちらまでですか?
1: 어디까지예요?
5: どちらまで에
0: どちら는 의문사인데
5: どこ
0: 어디에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1: 공항까지 부탁합니다.
5: 空港
0: 는 공항이라는 뜻인데 구고의 우와 오는 길게 발음합니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그럼 행선지를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도쿄 스카이트리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고 가정해 보세요. 도쿄 스카이트리는
5: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 스카이트리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7: 도쿄 스카이트리마데 오네가이시마스.
1: 택시 기사에게 메모와 지도를 보이면서 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0: 그럼 지도를 보이면서 이 호텔까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이 호텔은
5: この호텔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6: このホテルまでお願いします.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5: お願いします.
0: 라는 표현의 편리한 사용법을 소개해드리죠.
5: 오네가이시마스의
0: 앞에 명사를 붙이면 부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는
5: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면 커피는
5: 코히니까 코히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합니다. 계산해달라고 할 때는 계산
5: お会計
0: 를써서
5: お会計お願いします
0: 라고하면됩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チェックアウトお願いします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お会計お願いします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4: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4: 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3: 春さんの知恵袋
1: 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택시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의택시는거리에따라요금이정해져서미터기에표시되기때문에기사에게물어볼필요가없습니다
1: 네아주편리하죠택시는어디서탈수있나요
0: 공항이나역호텔관광명소에는대부분택시승강장이있습니다그리고도시에서는빈차가많이달리고있어서손을들어서세울수도있죠택시뒷문은자동문으로기사가열고닫으니까승객자신이열고닫지않도록주의하셔야해요
1: 빈차인지는어떻게구별하죠
0: 빈차일경우대시보드위에한자두글자로그샤빈차라고표시되어있습니다
1: 네미리사진같은걸보고한자를알아두면좋겠네요전화로부를수도있나요
0: 네영어나다른언어로된예약앱도있습니다택시대수가적은지방에서는예약을해놓는게안심이되겠죠
1: 네택시는편리하기는하지만대도시에서는차가밀려서예상보다시간이많이걸리기도하죠
0: 그렇죠차가밀려서오래택시에타고있으면그만큼요금이불어나니까주의하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2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38분쯤 필리핀 앞바다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진원지에 가까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미디어는 당국의 정보를 인용해 민다나오 섬 남부 제너럴 산토스에서 국제공항과 대학뿐만 아니라 가게도 여러 채 피해를 입었으며 전기와 통신 등 인프라에도 영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피해 상황 확인과 대피소 준비 등을 지시했으며 군은 피해가 큰 지역에 부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과 잔해 더미 철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 다바오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따르면 섬 내에는 약 1,200명의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8일 이달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것으로 전해진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에 대해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 중이었던 시설과 특징이 일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달 4일자 북조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3일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작된 정례 이사회에서 김 총비서가 시찰한 생산 공장의 내부 구조와 배치가 지금까지 북서부 영변에서 건설이 확인된 새로운 핵 관련 시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에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물질 생산 능력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조선의 핵개발 계속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감시를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하며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목받아온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8일 북조선에 도착해 김정은 총비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은 2019년 이래의 일로 환영식 이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은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적 왕래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 총비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적 사업으로 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만찬회에서 시 주석이 고위급 교류와 실무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으며 김 총비서는 서로 관심 있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널리 의견을 나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에서는 북조선이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반도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받아왔습니다. 다만 8일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는 북조선의 비핵화나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육상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을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 도리시마에 처음으로 전개하기 위해 방위성은 8일 발사기 등을 지바시 항구에서 페리로 운반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쯤 지바시 주오구의 지바항에서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발사기와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중형 무인정찰기가 방위성이 계약한 민간 페리에 적재됐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도쿄 오가사와라 무라의 미나미 도리시마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방위성은 미나미 도리시마에 사정거리가 백수십 킬로미터인 12식 지대함 미사일 등의 사격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이후 사격훈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에 발사기 등을 실제로 전개해 현지에서도 평소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등 사격장 정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측 방위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제 강화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나미 도리시마는 혼슈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일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낙도로 해상자위대 대원과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0: 해상자위대는 7일 나가사키 현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이 공동훈련은 중단됐으며 이번에 약 9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7일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주변에서 한국 해군과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훈련이 실시됐으며 해상자위대에서 이지스함과 초계 헬기가 한국 해군에서는 상륙함이 참가했습니다. 이 공동훈련은 19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이번은 2017년 12월 1일에 약 9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자위대와 한국군에 관해서는 지난 1월 항공자위대가 한국공군 특수비행팀의 기체에 대해 나하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서 식수와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기 위한 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계에 대해 영토와 과거사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해갈 생각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동훈련 등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수나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는 군수지원협정을 이란 양국이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역사 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 시점에서 체결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1단계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해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0: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1: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0: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 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猿の温泉
0: 은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4: 사르
0: 원숭이하고
4: 온센
0: 온천 사이에 노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0: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1: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1: 오네가이시마스는
0: 부탁합니다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1: 마데를
0: 붙이고
1: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오네가이시마스. 사루노 온센 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どちらまでですか?
4: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どちらまでですか?
2: 어디까지예요?
1: どちらまで?
0: 에
1: どちら는
0: 의문사인데
1: どこ?
0: 어디의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4: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2: 공항까지 부탁합니다.
1: 空港
0: 는 공항이라는 뜻인데 구고의 우와 오는 길게 발음합니다.
2: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그럼 행선지를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도쿄 스카이트리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고 가정해 보세요. 도쿄 스카이트리는
1: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 스카이트리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5: 도쿄 스카이트리마데 오네가이시마스.
2: 택시 기사에게 메모와 지도를 보이면서 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0: 그럼 지도를 보이면서 이 호텔까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이 호텔은
1: この호텔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3: このホテルまでお願いします.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1: お願いします.
0: 라는 표현의 편리한 사용법을 소개해드리죠.
1: 오네가이시마스의
0: 앞에 명사를 붙이면 부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는
1: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면 커피는
1: 코히니까 코히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합니다. 계산해달라고 할 때는 계산
1: 오카이케를
0: 써서
1: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코히 오네가이시마스.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どちらまで?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2: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택시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의 택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져서 미터기에 표시되기 때문에 기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2: 네, 아주 편리하죠? 택시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0: 공항이나 역, 호텔, 관광 명소에는 대부분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빈차가 많이 달리고 있어서 손을 들어서 세울 수도 있죠.

0: 택시 뒷문은 자동문으로 기사가 열고 닫으니까 승객 자신이 열고 닫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1: 빈 차인지는 어떻게 구별하죠?
0: 빈 차일 경우 대시보드 위에 한자 두 글자로 그샤 빈차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네, 미리 사진 같은 걸 보고 한자를 알아두면 좋겠네요. 전화로 부를 수도 있나요?
0: 네,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예약 앱도 있습니다. 택시 대수가 적은 지방에서는 예약을 해놓는 게 안심이 되겠죠?
1: 네, 택시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차가 밀려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0: 그렇죠. 차가 밀려서 오래 택시에 타고 있으면 그만큼 요금이 불어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